0: 인석아, 포군사의 이몽도요.
1: 셀, 뭐든 가꾼, 아, 이까술 디비션 하인 간일라 니 맘룰라이다. 옥니타르실라. 니 아빠만 된히 막알라간 시타르실라, 딜리바.
0: 어? 베로 박바일라, 곤식 인석아.
1: 구니양.
0: 구니양.
1: 아코 앙 만나나방안 낙바안악 니 타르실라. 세이앙 만나갈루하.
0: 어? 만나갈루하? 갈루하 앙 안악 니 타르실라?
1: 오, 셀. 옥, 곤 마히모 온다. 보옷, 아콩 마킥솔티 카닐라 니 타르실라 옥 맘. 룰라이다, 삼탐보히 파코.
0: 오, 나인티리 스코스기 파놀테모 카론. 나레, 소원 가레. 가레옷 가에블리한 고기링 가마인 게이트 가부타오. 아. 나레, 소.
1: 아, 슬라맛 가아요, 셀.
2: Kinsa ka man giyod man na.
3: Kinsa man ka. Wag yung kumakailan ni mo nang.
1: Ako si Gunyang. O sa ka mananabang. Ang nipaanak ka ni mo tar sila. Sa imong gihimugso nga managkaluha. Bain tikatu ikapina ang nakalabay.